첫 곡 백조였습니다. 까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하인리히 슈퍼의 첼로, 세뮤얼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호흡하는데 백조가 정말 좋군요. 유경희님, 네, 한숨 마시고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여전히 아침 햇살은 굿입니다요 하셨어요. 7980 쓰는 분, 추석 명절 무사히 마치고 학교 가는 아이들 보니 이제 좀 정신 드네요. 물론 추석 전날 인라인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시원하게 바닥으로 추락하신 아들내미 턱 꼬매고 병수발 들고 정신이 혼미했지만 아이고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에 힘을 내봅니다. 다들 그런 거죠? 허허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허허 가정음악은 사랑이니까요. 남은 9월 힘내보겠습니다. 아이쿠 진짜 호흡이 필요하셨던 7980 쓰는 분 그러셨군요. 진짜 혼미하셨겠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딱 3일. 오늘, 내일, 모레 힘내십시오. 7980 쓰는 분께 차 한잔 보내드립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료문자 샵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또 KBS 플러스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어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오디오 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9678 오랜만에 가정음악 들으면서 집안일 정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9월 23일 연휴 시작되기 전날 수요일에 주셨는데 언제든지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윤주님 감사해요. 정말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볕이 예쁜 집에서 따뜻한 라떼 한잔 하면서 쉴게요 하시면서 더 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정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9678 쓰는 분 덕분에 우리도 더 보르자크 함께하죠.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포 디발스 혹시 오프닝 곡에서 호흡 못하셨던 분들 이 곡과 함께 또 도전해보시죠.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 저 작품 22 중에서 2악장 템퍼 디바이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089 쓰는 분이 이 곡 신청하고 싶었는데 곡명을 몰랐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잊지 않을 거예요. 네,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에서 2악장 템퍼 디바이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혜숙 님이 명절 지나고 가정음악 들으니 일상이 이렇게 달콤하네요. 한윤영 님도 연휴 뒤어서 그런가요?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최진경 님도 추석 보내고 난 뒤에 오는 평온함이 너무 좋습니다. 자식들 손자 한없이 사랑스러우나 몸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이 평온함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반갑고 다 좋은데 뭐가 일정이 겹치고 그러면서 좀 몸은 고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2724 쓰는 분이 추석 연휴 끝나고 아내가 오늘 다시 출근길 아침에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며 웃는데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네요. 연휴에도 가족 챙기느라 아내에게는 온전한 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이야. 진짜 국보급 남편 2724 쓰는 분 차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가정음악은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는데요. 202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이에요.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바흐의 샤콘느를 비롯해 보로딘과 라벨 그리고 라모의 작품도 들으실 수 있어요. 부부 오르가니스트죠.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다섯 분께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공연 관람권 두 장씩 드려요.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연주 들을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이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연주하는 올리비에 라트리의 소리를 우리나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들을 수 있다니 참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당신 안에 기쁨이 있나이다. 인디어 이스트 프로이드의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칼 디터스 본 디터스 도르프의 하프 협주곡 A 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칼 디터스 폰 디터스 도르프의 하프협주곡 A단쪽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였습니다. 7648 쓰는 분 신디의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생일 축하가 간절합니다. 누구에게 생일이라 말하기 이런 표현을 민폐스러운 나이인 듯 하지만 축하 없는 생일을 보내는 건 또

서운한 나이거든요. 아, 52번째 생신인데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군요. 축하, 어디가 민폐인가요? 민폐스러운 나이는 없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7648 쓰는 분, 내 마음보다 막디 맑은 가을하늘에 감동하기도 헛헛해지기도 하는 요즘이라고 축하드려요. 7648 쓰는 분께 축하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샴페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금은밤, 오스트리아 빈 근교 한 저택에서 호화로운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등장한 하녀 아델레, 감옥에 가는 것까지 미루고 파티를 즐기러 온 아이젠슈타인, 그리고 남편 아이젠슈타인이 다른 여인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잘린데까지 각자 다른 생각으로 모인 손님들 앞에서 파티의 주최자 오를롭스키 공작이 잔을 들고 말하죠. 국왕들도 황제들도 모두 월계관을 사랑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 달콤한 집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자, 모두 잔을 들고 충성을 맹세합시다. 폐하의 권위는 온 나라에서 인정받았고 건배의 함성 속에 황제로 추대되었다네. 만세. 12월 31일을 배경으로 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이 작품 2막에 등장하는 이 노래는 모든 왕들이 왕관만큼 사랑하고 온 나라에서 추앙받는 새로운 황제로 언급됩니다. 모든 이들이 잔을 들고 만세를 외치는 이것. 포도주 왕국의 국왕 샴페인이었습니다. 오페레타 박쥐에서는 연회와 잔치

샴페인 일세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품을 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아예 샴페인을 제목으로 내세운 흥겨운 폴카를 작곡하기도 했는데요. 1858년에 완성된 샴페인 폴카입니다. 샴페인의 톡 쏘는 맛, 또 코르크 마개를 딸 때 펑 하는 소리를 타악기의 경쾌한 리듬으로 묘사한 유쾌한 음악이죠. 비슷한 시기 코펜하겐에선 덴마크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크리스티안 룸비가 샴페인 갤럽을 작곡했어요. 1845년 코펜하겐의 유명한 놀이공원 티볼리 개관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쓴 곡인데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흥을 고조시키죠. 그런가 하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는 바람둥이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계획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모두 취한 사이 원하는 여인을 가질 거다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흐르는 아리아가 샴페인의 노래죠. 그런데 샴페인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가사를 보면 포도주라는 말은 나와도 샴페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흥겨운 축제이기에 당연히 샴페인을 마실 거라는 추측에서 붙여진 제목이라네요. 그래서 이 곡은 그야말로 샴페인 없는 샴페인 노래로 유명해졌습니다.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샴페인이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샴페인의 노래 와인으로 취할 때까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이었고요. 카일 뱀이 지휘하는 프라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샴페인 폴카,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북유럽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작곡가 한스 크리스티안 룸비의 샴페인 갤럽,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각각 2022년 그리고 2010년 빈 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샴페인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음악회 관객들이 마치 샴페인을 마신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환호하면서 또 음악을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어쩌면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또 샴페인을 한잔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 이 추석의 여파에서 좀 돌아오는데 시간 걸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김효진님도 아직 연휴 후유증으로 멍하다고. 1370 쓰는 분, 또 8778 쓰는 분이 특근을 끝낸 기분으로 오늘은 종일 뒹굴뒹굴 예정이에요. 밀려있는 집안일은 잠깐 눈 감고

손님이 된다고. 그건 바로 집안 청소라고. 아, 그러시군요. 가정음악이 좀 도움이 된다니 큰 기쁨입니다. 1370-8778 쓰는 분께 응원의 음료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헬메스베르거, 요셉 헬메스베르거의 무도회 전경. 아까 좀 이런 연회, 파티 분위기 살짝 또 이어가 볼까요? 발스틴은 로날드 코프가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정말 들으면서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 요셉 헬메스베르거의 무도회 전경이었어요. 로날드 코프가 지휘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 들으시면서 9253 쓰는 분은 윤주님 발바닥 딱 가운데를 모기에 물려서 가려워요. 긁지도 못하고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대신 긁어주는 기분이에요. 야, 진짜 참 고얀 놈이네요. 그 모기 녀석이 어떻게 딱 발바닥 한 가운데를 물어서 뭐 지금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계신 거라면 어떻게 그거를 긁어요. 근데 조금 전 그 연주가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이긴 했어요. 아, 활이 바이올린 줄을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마음으로 수십 명의 단원들이 아, 그 기분이 전해졌길. 아.

모기가 요새 좀 있죠. 아, 저도 이마에 모기가 탁 물려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따갑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깥 활동할 때. 9253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로 가려운 그 모기 물린 곳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3698, 연휴 끝자락에 7살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도 어린이집 못 가고 집에 있는데 함께 가정음악 듣는 이 시간 참 귀하네요. 오후 출근이라 오전엔 온전히 사랑해 주렵니다. 아이고, 아프군요. 이럴 때는 그 어떤 약보다 엄마 사랑이 약이죠.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어여놔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빨리 낫겠지. 위로해 주세요. 3698 쓰는 분께도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최영선이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와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북유럽의 자연,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 내면의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연에 서게 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인데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린 알소비치가 하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발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눈 트로포 비바체였습니다. 임지영의 발린 마린 알소비치 위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에 임지영 발리니스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 그때 마린 알소비 또 지휘를 했군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역대 최연소 우승을 할 때도 마린 알소비와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여러모로 또 우리 연주자들과 또 콩쿠르에서 인연이 있었던 지휘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졸고 있었는데 잠이 확 깨네요. 7419 쓰는 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두 곡의 왈츠 좋으셨죠? 먼저 들으신 곡이 히사의 시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의 시조의 피아노 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아람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 중에서 왈츠, 파브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에 이어서 또 왈츠를 들으니까 왠지 계속되는 무도회. 오늘 좀 무도회 분위기인데요. 음악 그리고 샴페인에 이어서. 자, 이 곡 인생의 회전목마는 232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제 피아니스트 송영미님 콘서트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지난주에 사연 주셨는데 저용량 항암제를 계속 먹어야 해서 면역력이 낮아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해서 콘서트는 희망사항이었는데 여주도서관에 백석 소규모 홀이라 용기내어 마스크하고 갔거든요. 첫 소절 두드리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행복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실 때 송영미님 연주나 앵콜곡이었던 인생의 회전목마 가능할까요?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습니다. 이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 가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어요? 연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공연장에 오다니 감격하셨는데 더 건강해지셔서 다음번에는 더 큰 무대, 더 좋은 연주 많이 많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2325 쓰는 분께 차 한잔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참 공연 하나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이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거가 아유 그게 아니었는데 싶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우유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 확 깨셨다는 7419 쓰는 분 소리로도 깨시고 커피 한 잔으로도 확실하게 깨시길 바라면서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 23, 미도리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입니다.

꿈결처럼 아름다운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 23, 미도리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였습니다. 2610, 지난 9월 제주도 여행 중 비엔날레 중인 제주 도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작년인가요? 가정음악에서 소개해준 차학경의 딕테를 듣고 책을 사서 봤던, 그런데 도립미술관에서 차학경의 비디오 작품을 만났습니다. 시간을 돌아 내 앞에 펼쳐진 그녀의 작품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워서 몇 장만 읽다가 만딕테를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저는 작품은 못 봤는데 아 정말 너무나 비운의 아티스트 차학경님의 작품을 또 제주도에서 보셨군요. 1610 쓰는 분 고맙습니다. 자, 한잔 나눌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 소식들을 담은 아침 신문 읽어드려요.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9월 28일 첫 소식. 기쁜 소식이네요. 제20회 제오르지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이정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트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이정우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 심사위원의 호평과 함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 투표로 선정되는 청중상, 에네스쿠 작품 최고 해석상, 현대음악 연주상, 또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Playing for Tomorrow상, 프랑스에서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에꼴 꼬르또 상까지. 이야, 이 정도면 뭐 휩쓴 거죠? 다섯 개 부문의 특별상도 거머쥐었습니다. 1858년에 설립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동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 콩쿠르입니다. 2020년 첼로 부문에 한재민이 우승을 했던 대회인데요. 피아노 부문의 경연이 펼쳐진 올해 한국의 이정우가 우승을 했고, 2위는 중국의 구어 이밍, 3위 대만의 린 핀홍이 각각 차지했어요. 우승을 차지한 이정우, 2022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했고요. 2024년 애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 재학 중입니다. 제18회 서울국제음악제가 다음 달 8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주제로 예술의 전당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이어가는데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축복과 위

위로를 줄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 하에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피아니스트 김규현 등 국내외 연주자들, 서울국제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10월 14일 아르토 노라스와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멋진 추억이라는 부제 아래 슈만의 민속풍의 소품, 슈트라우스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이번 축제 음악감독인 류재준의 첼로 소나타 3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15일에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선보이고요. 10월 16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피날레 무대에서는 폴란드 지휘자로 현재 바르샤바 필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서 폴란드 작곡가 미에치스와프 카르와비치의 교향시, 오비시행 침가의 스타니스와프와 안나를 한국 초연할 예정이에요.

어려웠습니다. 발음이.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이에요.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차기 수석 주의자로 만프레드 호넥이 임명됐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호넥, 비올라 연주자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했고 클라우디 아바도의 조수로 발탁되면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쥐리 오페라 하우스와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 극장 등을 이끌었고요. 현재 피츠버그 심포니 음악감독입니다. 2028년 9월부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겨서 수석 지휘자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죠.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르토 노라스와 김규현이 연주할 그 작품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73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곡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곡 생기 있고 밝게, 세 번째 곡 빠르고 열정적으로. 아르토 노라스의 첼로, 유하니 라게르스베츠의 피아노입니다.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의 가슴 뛰는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73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유하니 라게르스페츠였고요. 첫 번째 곡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두 번째 곡 생기 있고 밝게, 세 번째 곡 빠르고 열정적으로였습니다.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르토 노라스와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이번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연주할 곡은 슈만의 조금 전 들으신 환상 환상 소곡집이 아니고 슈만의 민속풍의 소품이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제가 어려운 발음 속에서 정신줄을 조금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또 함께할 연주자죠.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가 이번에 신의 사랑을 또 선보일 텐데 이 곡 듣겠습니다. 역시 슈만이고요. 신의 사랑 작품 48 중에서 오늘 다섯 곡을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두 번째 곡 내 눈물에서 꽃은 피어나고,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열세 번째 곡 나는 꿈속에서 울었네와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곡 낡고 보잘것없는 노래들. 이렇게입니다.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우스 드레이크의 피아노로 함께합니다.

로베르트 슈만 시인의 사랑 작품 48이었습니다. 이안 보스트리트의 음성, 줄리우스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섯 곡 함께 하셨는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두 번째 곡 내 눈물에서 꽃은 피어나고, 일곱 번째 곡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13번째 곡 나는 꿈속에서 울었네, 16번째 곡 낡고 보잘것없는 노래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펼쳐지는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한 분의 연주자 이안 보스트리지였습니다. 이지수님이 지금 괴테 작품 읽으면서 듣고 있는데 정말 가을의 아름다움과 교감하면서 듣기에 이만한 곡이 있을까 싶네요.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신다고. 이런 우연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가정음악 신문에서 전해드린 마지막 소식이었죠. 만프레드 호넥, 오스트리아 출신의 호넥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겨서 2028년 9월부터 수석 지휘자로 서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G장조 중에서 4악장 매우 편안하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즐깁니다.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함께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G장조 중에서 4악장 들으셨습니다. 매우 편안하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즐깁니다. 소프라노 임선의 만프레도 호네기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0월 8일에 저희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노브스콰르텟의 첼리스트 이원혜, 피아니스트 최홍록이 함께 라이브 연주를 해주고 은희경의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65, 노년에 이른 두 자매가 서로의 몸과 삶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마주해가는 이야기. 지난번에 신청 안 하셔서 아이구야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음악과 연주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는 일이 늘 더 자유로운 해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미 걸어간 길의 아름다움을 알고 나면 그 길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자들은 레코딩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주 스타일이 점차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듣고 덜 배우는 것이 각자의 개성을 되찾는 길은 아닐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널리 듣고 널리 배우면서 그만큼 더 넓은 마음을 얻는 일 아닐까요? 오늘 음악실에서도 영감을 주는 낯선 만남과 새로운 발견이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24의 5번 김세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무언가 참 시적인 대화와도 같은 그런 연습곡이었네요. 김세연 피아니스트 요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음악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394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이 곡 시작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2년 전 우리 둘째 딸 예고 입시곡이었다고 아이가 작곡을 늦게 시작해서 무척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준비로 추석 연휴 내내 공부하느라 힘든 둘째 딸 사랑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문자 사실 앞부분만 보고 아 음악 전공하시는 딸 두셨구나 했는데 아유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입시 예고, 입시 기억이 또 큰 자산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추석 기간 동안 공부한 자녀들 참 많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주성원님께서는 저도 모처럼 본가 부모님 찾아뵙고 조카에게 용돈도 주고 왔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주성원님 오신 걸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셨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여러 역할들, 직책에만 익숙한데 부모님을 만나면 참 기쁜 것 같아요. 아, 나의 정체성, 누군가의 자녀였구나 하면서 그런 기쁨이 많았던 그런 연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럼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생방송 듣고 계십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 주도 한국 클래식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세계 무대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젊은 음악가들의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피아니스트 이정우가 제20회 제우르제 NS9 콩쿨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NS9 작품 최고 해석상과 청중상을 포함해 5개의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는데요.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랜델을 좋아한다는 그는 지금 예원 학교를 거쳐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18살의 청년 연주자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같은 대회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채가 3위를 수상했고요. 무려 11살 미국 소년 바이올리니스트 제이든 킹이 우승을 했습니다. 콩쿨 수상자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재능만큼이나 치열한 노력으로 이룬 값진 성과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20회 에올루스 국제 관악 콩쿨에서는 튜비스트 강병호가 3위를 수상했습니다. 강병호는 지난 5월에도 튜바 주자들에게 중요한 대회인 마르크 노이키르엔 콩쿨에서 3위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던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그간 쏟아지는 국제 콩쿨 수상 소식 중에서 금관악기 주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병호의 수상 소식은 한국 클래식이 얼마나 고르고 폭넓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강병호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연극미디어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NS9의 피아노 모음곡 2번 가운데 첫 번째 곡 토카타, 네 번째 곡 부레, 루이자 보라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NS9의 피아노 모음곡 2번 가운데 첫 번째 곡 토카타, 네 번째 곡 부레, 루이자 보라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승은 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업무 특성상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차로 이동하며 일을 봅니다. 침묵이 어색하여 제가 라디오를 켜게 됐는데요. 흘러나오는 다양한 클래식과 함께 윤수영 아나운서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다 보니 무겁던 차 안의 공기도 이내 사라지고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라디오의 매력에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이건 제가 더욱 감사한 사연입니다. 오늘도 이동 중이실까요? 저도 예전에 그때 맡고 있던 프로그램 때문에 한창 매일같이 야외 촬영을 다녀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작진의 회차마다 바뀌었었기 때문에 늘 처음 보는 분들 한 서너시 함께 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정말.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을 때도 너무 어색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 3인방의 팀워크로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업무 능력도 널리 크게 인정받으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늘 일 보시길 바랍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이번 주 화제의 공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죠. 10월의 첫날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로 바흐 후가의 기법이 무대에 오릅니다. 후가의 기법은 바흐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발전시킨 대위법의 정수를 담은 작품으로 말년의 걸작이자 최대의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건반 악기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악보에는 편성 악기와 연주 방식이 적혀있지 않아서 현악 사중주를 비롯한 다양한 편곡으로도 연주되고 있죠. 여러 선율의 대화를 통해 음악을 풀어가는 대위법은 그 선율들이 얽히고 겹쳐지는 과정을 쫓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멘델스존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를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 브람스, 베토벤 전곡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내 대표 현악 사중주단 노브스 콰르텟이 그 폭과 깊이를 후가의 기법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공연장에서 만나기 힘든 작품인 만큼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그 현장 직접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곡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후가의 기법, 그 콘트라푼크투스, 그중 1번부터 4번까지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후가의 기법 중 콘트라푼크투스 1번부터 4번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석근님께서 도망치고 따라가고 결국 돌림 노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적으셨어요. 맞습니다. 쫓고 쫓기는 음악, 고도의 꼬리물기 음악, 후가 아닐까요? 진영주님께서 연휴 끝에 오니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더 반갑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번 주에 또 개천절 연휴가 있고 곧이어 한글날 연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2026년 공휴일 사실상 아까 제작진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아, 이 가을을 풍성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열님께서 블루베리를 잔뜩 넣은 토스트를 아내가 만들어 놓고 출근했는데 어찌 먹을지 고민입니다 적어주셨어요. 이걸 보시고

요. 저도 이게 왜 고민일까요? 그냥 드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맛있겠는데. 아, 블루베리를 안 좋아하시나, 아니면 정말 사랑을 담아서 블루베리 잼? 아, 잼이 아니라 블루베리만 들어있다는 건가요? 아,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게 모두들 점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닮은 음악 축제가 다음 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데 그 소식 지금 알려드릴게요. 2026 장안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이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2024년에 첫 선을 보인 이 축제는 장한나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다채로운 무대와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클래식의 즐거움을 나눠왔는데요. 실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Joy of Music, 음악의 기쁨입니다. 그 첫 번째 무대인 오프닝 콘서트에서는 장한나가 이끄는 국립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차이콥스키 콩쿨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인 첼리스트 질라토미르 펑과 도이치 그라모폰의 라이징 스타인 피아니스트 율리우스 아살,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10대 바이올리니스트 클로이 추아가 협연자로 나서서 화려한 축제의 무대를 채웁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클로징 콘서트에서도 장한나 예술감독의 지휘로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날은 특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신예 피아니스트의 협연과 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특별 무대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축제 기간에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다채로운 쇼팽 해석과 세계적인 아카펠라 앙상블 킹스싱어즈의 무대,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에스메 콰르텟과 콘서트 협연자들의 리사이틀 무대들을 다채롭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축제를 이끌어온 장한나 예술